0: 啱咧，我哋就听过有徐柳仙再接长亭柳嘅花鼓芙蓉啦。
1: 系啊，就系你你你不需因郎多西怨，跟住咧有一个过嘴，定系令得令得令得令动丁，跟住就唱芙蓉咯。若果重逢有幸，续前缘，令得令得令得令定定，又我今生不如相妻缘，又过嘴啦，定定定定令定定，只有殉情一使落黄泉，又过个嘴啦，令得令得令得令定定，咁咧就转曲牌咯，直转落去跳花鼓。两个是心依然牵一线，天涯同眷念，天涯同眷念。咁呢个跳花鼓呢同花鼓芙蓉呢最特别就係冇咗中间嗰个过嘴同埋嗰个芙蓉腔。咁呢度呢係两个曲牌嘅。
0: 即係有两个家庭成员喺里面。
1: 冇错啊。所以呢芙蓉嘅特点系乜嘢，就係清唱为主，落句接奏。咁啊，点样清唱咧？即系佢第二句嗰度啊，愿令得令得令得丁。若果重国逢有幸国足前啊，愿呢句咧喺以前嚟讲，好多时都唔伴奏嘅，有个清唱，唱到去前噔噔噔个愿字嗰度入啦，愿令令得令得令得令得丁，又夹翻啦，噔噔噔噔令得丁。咁呢个咧，我哋先至夹翻落去。乐队系咁样嘅。
0: 嗱，头先洪师傅你有介绍过啦，有花鼓芙蓉啦、跳花鼓呢两个芙蓉家族嘅亲戚啦，仲有冇其他姨妈姑姐？阿叔伯兄台咁样咧，
1: 梗系有啦。咁我哋首先咧就吸纳咗湖南嘅跳花鼓过嚟啦，嗰、那个旋律啦。咁跟住就发展到有花鼓芙蓉啦。咁跟住咧，咁啊接落去咧，我哋将个芙蓉咧再延伸出去啦。我哋夹个中板落去就变咗芙蓉中板啦。啊，减紧嗰啲字咧变做减字芙蓉啦。跟住仲有夹个白榄落去咧，我哋叫做四时果。譬如啊，减字芙蓉你要过嘴都慢啦，我哋再快啲。变咗一个三脚凳出嚟，呢啲全部都系芙蓉家族嚟噶。
0: 哇，佢嘅家族好多成员、
1: 啊。系啊，因为我哋粤剧咧属于岭南啦，我哋岭南嗰个吸收力好强啊嘛，海纳百川，融合外省剧种，呢啲啊历史见证嚟嘅。
0: 不如又教下我哋唱下曲啊，洪师傅。
1: 好啊，咁我哋都系教一啲大家比较容易接触到同埋耳熟能详啲嘅。咁我哋今日咧就同大家分享一下一段减字。

我哋刚刚欣赏过嘅歌曲咧，就由梁兆明同埋黎佩仪唱出嘅《堂弟之花姐弟情》啊。我哋喺节目嘅第一首嘅歌曲《西域行》咧，就系讲兄妹情啦。咁而我哋刚刚欣赏嘅《堂弟之花姐弟情》咧，就系讲姐弟情啦吓。好啦，咁啊，接住落嚟嘅歌曲咧，就系、是、由